0: 영화라도 잡으라.
1: 스파트 당이라 매 하나 세비스 보다폰 연 스파킨 암타다 너 호이여롬
0: 갖고 빼놓고 여롬 갖고 빼놓고 하니 매매치는 놈이 너무나 갖고 빼놓고 하니 얘네 몸이 있는 놈 개통화래 몸이 있는 놈 걔네 얘네 개통화래 암 시크릿
2: 맨 놈 따라본 개프로드밴 따다
0: 노래 스타 동원은 동원은 더 폭 안 되네 모바일 따다 키친 프로드밴 따다 키친 니가 나 권남 판당이라
1: 이메 또한 데이터기 어 니리 수어

맨 남다방에 공허라매의 요나방간네 아라 가베네는 보부스이게스나 가당아바 가이난나라 아라 아라와니까 갈부사이오레 메텐나는 프로그램 에강엔간데 대간데 보부스이아요 메오리 FM 89.9 사보부스이쿠난나 야메레 야레타메나오미 바카웅아키라 니코라완스 방아란데잉아봉에이 코라라바 Yongkanne tokuna rea tangiraki, kaya kwa tangirate kunan nana mere iare tamenomi, yongkanne arekina nun peu, ote kantani ngapa ina korona pekanuan te spangami ane kamua ki mengaya, dangaina iyo.